저녁이 불이 느두한타게 생겼네. 아 이러려 쫓고 최선수 궁리하는디 저 양반 호령 소리가 갈수록 무섭구나. 네 이 놀보놈아, 구상전님이 오셨는디 내 계집 자식들이 문안을 안 드리니 저런 찢어 죽일 놈이 있는가? 네 여봐라, 강남 하인계 있느냐? 응? 하더니 박통 속이 관문돼갖고 졸바 들고 망치 들고 수백 명이 나오더니 놀보러 내워 쌓고 치기로만 드는구나.

아이고야, 모상전님. 이 동네가 반촌이요. 3대 촌부 객반으로 이 권장을 살고 있어. 가천 분첩이 쌓게요. 상중이 가는 양반이고, 이 동네 무모한 양반 모두 다 사돈인데, 만약에 소문이 나거든, 소인 놈은 고사하고, 그 양반들 운세군이 방장무절을 생각하여, 말씀을 마르시면 대전으로다가 파치를 테니 송양하여 주소서. 전 양반 호령한다. 내 하례비 예비가 드나나니 하였으니, 너를 깨어지 잡아다가 밤낮 양육시켜가며, 조금만 잘못하면은 사랑한 마루터에다가 거꾸로 따라매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복상 씨를

집어내버린 이 놀부가 주머니를 주워 들고 뒤적뒤적 보더니 아따 요거사 보리 두 대만 넣으면 지가 찰거 아니라고. 놀부가 사랑으로 들어가 귀에 돈 꾀문을 열어놓고 돈을 넣는디 한양 돈을

생긴 본일 우아살 늘락하면 주둥이를 떡 버리면 산땅에도 들어갈 듯도 고 보면은 간 곳 없고 눈은 생색 하나 없고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 어디 혹시 군역 났느냐 아무리 살펴보아도 혼술 귀밥 감친 것이 꿀센터임이 없는지라

말경이는 보리쌀 스석 두태그죠 콩이며 파치며 이파시며 그죠 나

성인이 어찌 고운 예전진 가사를 적어요 살려시오 전양반이 호령한다 예라예로만 간사하다 그럴 예가 왜 있으랴 공돈 속돈 다 받으면 면반냥이 되기로 네 놈의 별일 오령한다 예라예로만 간사하다 그럴 예가 왜 있으랴 공돈 속돈 다 받으면 면반냥이 되기로 네 놈의 별일을 보고 나도 수수 말일을 연구하기가 곤란하야 주머니를 채워오라니 아무것도 아니놓고 네 전음을 달고 차라 뭘 보고 기가 막혀

아닌 놈만 꼭 죽이는 주머니니라. 저 통에서는 그 많이 들었지야. 호련이 간곳 없다. 박타던 싹군들이 이 모양을 모아놓으니 서로 보고 무색하야 제보가 나시는 놈놈이 우리 방안

거상 이쁜이 거상 쌀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 봉중사 직성 살 살을 풀어라 거리쌀 원근의 이별쌀은 부모 돌아가 몽상쌀 몽상 이쁜이 거상 쌀 거상 벗어 달상이라 장인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많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알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도 그거를 많이 이제 전습하고 뭐 여기저기 전승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하나가 되는 거니까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또 뭐 다른 데 가면은 이제 밥 벌리는 소리 하고 그러면 뭐 해녀 노젓는 소리 좀 해줍으면 또 뇌를 일부러 이게 그 젖으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전기 공연 또 하고 또 뭐 다른 데 가면은 이제 밥 벌리는 소리 하고 그러면 뭐 해녀 노젓는 소리 좀 해줍으면 또 뇌를 일부러 이게 그 젖으면서 거기서 현장에서 그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전기 공연 또 그런 거 또 우리 또 국악협회 공연들이 끼어가지고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활동도 이번 달에는 11월 달까지는 지금 한 몇 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게 저희들이 이제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가족 구성으로 이거를 써야지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손녀들을 끌어들여서 그 아이들을 이제 무용을 시키고 무대에 올려놓고 어머니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 지금까지 끌어왔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또 제주도엔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공연을 아이들

12명 정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 20명 단체 이수닥에 속한 건데, 이제 전수교육사 김양희 선생님, 이수재 안윤자 선생님, 또 장학생 윤양수 선생님, 그 다음은 김순희 선생님, 송순희 선생님, 그리고 문선영 선생님, 그리고 김영미 선생님, 윤양수 선생님, 그리고 이창하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 외에 또몇 분이 같이 이렇게 잘 끌고 식구처럼 잘 하고 있습니다.

순서들이 오니까 나꼭 소리 한 곡만 해서 이제 나도 죽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소리 해보라고 해서 이제 아리랑을 부르니 이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함덕지서에 가서 이제 거기 있다가 살아났다고 어머니가 얘기해서 저는 그건 들었습니다.

학교회 때나 아니면 뭐 노래 자랑할 때나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뭐 냄비도 타고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받았는데 그 농사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처음에 뭐 농사 일은 그건 놀이로 생각해서 그때는 그냥 주전자 들고 밭에 오는 걸로 시작해서 그다음은 뭐 그냥 그또 대바지 지고 이제 또 황해 물 지르는 거또 바다에서 헤엄치다 보면 자연스러운 해녀가 됐고 그게 하다 보니까 삶이 일상적이더라고요. 그걸 놀이로 생각했지 그거를 뭐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서 자연스러운 일하는 소리를 배우게 됐고 또 할머니는 해녀였고 할아버지는 우리가 배에서 헤엄치다 보면 자연스러운 해녀가 됐고 그게 하다 보니까 삶이 일상적이더라고요. 그걸 놀이로 생각했지 그거를 뭐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서 자연스러운 일하는 소리를 배우게 됐고 또 할머니는 해녀였고 할아버지는 우리가 배를 이제 해서

거예요. 어머니는 큰년이 모든 거를 잘 알았다. 예, 할아버지와 다니면서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일하는 것도 익숙하고 또다 본인이 해봤으니까 딸이 해봤으니까 잘할 거라 하면서 큰년아 오라 요 소리를 한번.

국악방송 구슬 프로젝트 남기고 싶은 이야기 제주무형유산 제주농협 김양옥 보유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좀그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일본에서 이제 섭외가 들어왔는데 그 제주도의 농요 그 소리를 이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섭외가 들어왔는데 오사카에서 어머니가 아파서 못 가게 되니까 이제 내가 많은 연습을 해서 갈 걸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한번 해봅서 이거 해방 허락이 되면은 가야 됩니다 하니까 연습하니까 아예 갈수 있을 거다 해네. 그때 한번 우리 오사카 가거네 밥 벌리는 소리 뭐 졸비는 소리 다그 농요 많이 행와서 따게 그때 그냥 거기서도 그 일본의 오사카에는 예그 제주 그 사람이 많이 십지다게 그냥 그때도 어머니를 아시는 분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누구누구 딸 아니냐고 하고 나도 또 어머니 이름 얘기를 하면은 다 그때 또 알아듣고 해수다게 그냥 갔다 오니까 아이고 우리 큰년 잘 냈죠 하고 그다음은 어머니가 아이고 명창 저 대회 때 한번 나가보라 경행 그때 나가서 저가 그밥 벌리는 소리를 부르라고 그날따라도 저가 밥 벌리는 소리를 처음인데 그때는 이제보단 젊었으니

날랑 가운자자 이스컴에 나만 보라. 나만 보면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처음 무대에 올랐으니까 이제 저 크게 멀리 메아리를 저근에 부르라. 그때 이제 우수상 받고 내려오니까 아이고 이제 큰년이 맡아도 될 겸 그때도 어머니가 좀 한시름 놓고 그때도 그냥 해수다게 하다 보니까 저도 어머니의 유전자가 몸에 배에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얘기 안 해도 딱 그 얘기는 했어요. 마지막으로 본인의 이제 이런 모습, 아픈 모습은 절대 국악인들한테 이제 보이지 않으려고 아주 깔끔하게 돌아가시면서 그날 저녁에 흥년아 나 죽걸랑 애화농창행 한 번만 저기 그것도 제주의 문화를 남기라 꽃상여를 해달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제가 그 어머니하고 한 약속을 지키려고 첫 1회 때 1회 때 어머니 추모 공연을 했는데 그 국악협회 그분들 모두 상복을 다행히 입히고 그때 못다 한 거를 다 풀려고 하얀 소복 다 입히고 다 해서 그때 이제 나 못한 거를 꼭 하라고 해서 그 상여 소리 할 때 1회 때는 우리 저 이영희 이사장님도 모셔서 사회도 봐주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같이 그때 해줬습니다. 이제 그녀나 꼭 이걸 지켜가 달라고 약속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지만 저희 힘으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군가 저희들을 어떻게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해서 어머니는 못다한 소리를 우리가 이제 더 보여드리고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가 어머니 소리를 무대 위에서 올리려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저희 이제 손녀들하고 조카들하고 4살 때부터 5살 때부터까지 해서 무용을 시키고 어머니 소리는 계속 무대에서 이제 울려 퍼지게 하고 해서 행사를 하게 되고 저는 그때 밥 벌리는 소리나 이런 건 좀 서툴지만은 어쨌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고 2006년도에 그 고 이명수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강습을 계속 매주마다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어머니가 와 봐서 된다 해서 여기 와서 따라와서 이제 같이 하게 되고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우리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쉬지 않고 해야 되겠다 해서 한 번도 놀아보지 않고 우리 그 애기들을 채워놓고 우리 가족을 채워놔서 강습을 하게 되고 그 후로는 한라예술당과 제주농요로 우리가 아 이게 이제 단체 활동을 하려면은 일단 제주농요로 이제 활동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또 제주농요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 도민들이 가다 오다 한 번씩 들으면 들어와서 같이 했고 또 관광손님도 오다가 이건 뭔 소린고 들어와서 아 특색 있는 소리다라고 들어와서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같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회원들도 늘렸고 우리 또 전승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해서 또 문화재단에서 또 거기서도 강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몇 명이 안 돼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걸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도 공모사업을 따서 관광지 문화재단에서 또 거기서도 강습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몇 명이 안 돼서 많은 노력을 했고 이걸 키우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도 공모사업을 따서 관광지로 다니면서 많이 알렸고 또 뭐 또 다른 사업도 따면서 알렸고 학교 같은 데서 조금만 와서 해달라면 거기도 그냥 정말 이거저걸 떠나서 달려가서 해드리면서 저희들이 많이 알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농예 보존회하고 한라예술단은 같이 물려서 끌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또 그 사업자를 따로 냈습니다. 우리 보존회 사업자하고 한라예술단은 따로 해서 분리를 하면서 가려고 올해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라예술단 이름으로 이제 첫 공연을 했고 우리 이 무용문화재 정기 공연은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한 번

반 빼지고 해왔습니다. 게 이 한라 예술단하고 우리 그 제주 농요는 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우리 정기 공연 때는 우리 받은 거 하고 그림이 하나 되는 농사에 대한 거 이런 것만 하려고 생각을 해서 가고, 또 한라 예술단에는 뭐 민요라든가 다른 장

운동해서 같이 막 흥겹게 같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디 외국에선 들어보지도 않은 소리고 제주만이 우연하게 말하고 교감하면서 말하고 사람하고 하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보면 그 사설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나 말한테 하는 거나 똑같았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야, 제주만에 이렇게 이 소리만큼은 정말 감동적이다. 제가 그런 소리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어디서 들었어요. 선생님, 그 소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그 소리를 왜 그렇게 이제 울림창이게 부릅니까? 하면은 그건 제주도니까 저 한라산에 있는 뭐를 불러내기 위해서는 메아리를 크게 줘야 들려오기 때문에 경해야 됩니다. 하나네. 진짜 제주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 소리우다에 하면서 참잘 지켜갑서. 경허멍 나가 그 말도 들었으다게. 진짜 제주도에 밥 벌리는 소리만큼은 뭐 다른 거뭐 검질 매는 소리, 마당질 소리 이런 거는 다른 지방에도 다 있는데 밥 벌리는 소리만큼은 진짜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고 해서 저는 그게 정말 굉장히 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 벌리는 소리만큼은. 예, 밥 벌리는 소리는 처음에 이제 씨를 뿌리면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바람이 많아서 다 씨가 좁히느니 또 보리담자는 너무 자라노니까 그냥 보름에 다 불려부러만 씬 게. 건어불면은 그거를 이제 덮어야만이 흙벙댕이 노펄루곡 볼라야만이 딱 이게 잘 땅에 묻혀져 가지고 이제 싹이 나서 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벌르기 위해서는 사람 마을 사람으로만 부족하니까 그 옛날 그 조상님들도 지혜 있게 저 한라산에 있는 방목회는 뭘들 불러드리고 설피로를 끊어 이제 딱 돌해서 눅들어 놓고 그 다음은 이제 벙에 두드려 맨짝 하면은 멀르면은 예.

대장머리 앞다리 보면은 그래 헌나로 쭉 갑니다. 게 경험이 그자 싹강 한번 돌아오고 돌아오고 하면 그 밭을 다 고치 벌령 나왕 다른 밭들에 가게 합니다. 게는 밭 벌리는 소린 멀리서 불러 그네 말고르멍 하는 소리우다 게 요 멀더라 저 멀더라 고비 창창 돌돌돌돌 돌아지만 맨짝하게 볼라 불라이 얘기하면서.

음도 하나 올라가고 호흡을 내면서 어이야도 하이야 어가 홍아 이렇게 하면서 호흡 맞추면서 가야 도깨질도 잘 되기 때문에 이제 마당질 소리 요거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제가 그 이교를 해보니까 그 악보집이 또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리 골라줘도 여러 가지 제주도는 하나를 가지고 이 말도 쓸수 있고 저 말도 쓸수 있어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놓은 거에 대해서 악보집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학교 그 공모사업 보기도 힘들어 마심. 학교 공모사업 보기도 힘들고 그거는 저희 일놀이 속에서 같이 가서 이제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이거를 뭐 여기 그 학생들이 찾아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학교 가서 찾아가서 해줘야 되겠다는 거는 마음속에 있어도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막 관심 있게 제주 학생들이 제주 민요에 대해서 막 알자 하는 그건 아니고

참 강인하기도 하고, 참 한쪽으로 생각하면 좀 애처롭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제주의 노동요는 정말 그일 속에서 제주 여성들이 강인한 삶에 정말로 노래로 다 승화시켜서 풀고 가는 게 우리 제주 여성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말 사설에 대한 의미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만약에 밭을 벌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은 말이 저디 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지를 맬 때도 우리 검지를 맬 때는 엉덩이를 들러서가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갈땐 오른쪽 방향으로 갈땐 오른쪽으로 무릎을 가고 왼쪽 방향으로 갈땐 왼쪽으로 무릎을 가서 생각하고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검지를 맬 때도 우리 검지를 맬 때는 엉덩이를 들러서가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갈땐 오른쪽 방향으로 갈땐 오른쪽으로 무릎을 가고 왼쪽 방향으로 갈땐 왼쪽으로 무릎을 가서 검지를 매야 갈 수가 있는데 요즘 이제 모르는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앞쪽으로 가거든요. 그건 아니라서.

있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이 농약 하나, 지금 하는 게 농약 하나 전승하는 거. 이게 자부심을 갖고, 저한테는 저가 그냥, 아, 전승을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또 하나는, 요번에 학교 가서 강습을 했는데, 아, 제주의 그 소리와 제주의 사투리에 대해서 저가 많은 생각을 많이 또 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때 가니까. 아, 이럴 때 학교 가서 정말 많은 소리를 더 배워줘야 되겠고, 이 우리 제주 소리는 다 사투리로 엮어진 거라 이거 발음을 잘라내면 어떤 소리인지를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냥 또박또박 그 제주 소리 할 때는 그 사투리에 대해서 또박또박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의 사설은 뭐초 읽을 때 바람이 분다 하면은 그 바람을 생각하면서 소리도 해야 되고 또 밭을 벌린다 하면은 말들이 들어왔다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 저는 소리할 때 그림을 그리고 소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흔들려서 안 되니까. 그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제주 소리는. 사설에 대한 의미를 이제 관객하고 학생들하고 그 의미를 전달할 때는 그거에 대한 거를 많이 생각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회원들한테 발음, 또 생각, 뭐, 입추파월은 돌아나오나 하면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좀 올릴 때 입추파월은 돌아나오나 이렇게 굴리고 또 홍해 기로구나 이렇게 또그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하늘 구름 머물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2026 국악방송 한가위 특별기획 달림 제 소원은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행성에서 올라온 정연애라고 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아서 행성에 또 기차 타고 내려가는데요.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0: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 노총각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1: 얼굴도 못생긴 노총각이랬다.
0: 이 노총각 38년 동안 여자 손목이라고는 엄마 손목밖에는 잡아본 적이 없는 순진하고도 불쌍한 노총각이었던가 보더라. 우리의 노총각 오늘도 나무를 한짐 짊어지고선 땀을 뻘뻘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해보는디.
1: 아이고 난 이거 언제 나무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를 가나요
0: 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을 적에 그런데 마침 저기 멀리서 빨그라난 댕기 하나가
2: 오잉?
0: 나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시고.
0: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고 하며 가만히 살펴보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곱디고운 처자가 나무를 캐러 왔구나. 때는 어느리서 빨그라난 댕기 하나가
2: 오잉?
0: 나풀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1: 시고.
0: 그래서 저것이 무엇인고 하며 가만히 살펴보니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곱디고운 처자가 나무를 캐러왔구나. 때는 어느 때인고 하니 산이며 들이며 온갖 산나물들이 돋기 시작하는 보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길 마음을 잇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꽃에 철을 지어라. 별감상만이네요. 피장정령청 작시해보아라. 공조 도서원 물러 결부로 서서히 조사기 전하라. 덕금대 불로군 총을 대고 목가성책 보아라. 수형황 불러 오관성사 다리낭 없느냐. 군기불로 연영가 호느냐. 무서입구 수상마전 골라내어 사령 빛내어라. 개방을 불러 기생년 수에게 은근히 분부허대. 어사또 허신 모양 서울 계신 양반이라. 기생을 기 아니 읍사이 또 다리 없이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 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사가 세상을 떠나셨는가 오시대 도중에서 무슨 낭패당하셨나 오늘 야

예부상서 불러 분부하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계시거든 별궁 안으로 입식해 꾸름하여라 하고 영을 내려놓으니 아전사정에 나온다 아전사정에 나온다

봉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가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은 무엇이오? 아이고, 성명이고 무엇이고 배고파 죽겠소. 먹을 것이나 좀 주시오. 거주 성명을 아래야 떡도 주고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고기도 줄 것 아니오? 그 실없이 여러 가지 것 많이도 주네. 예, 나 심학규라고 하는 사람이오. 신맹인 여기 계시다고 원이 달라더니

나를 잡아 죽일라고 패설렀구나. 에라, 사람이 죽으면 한 번 죽제 두 번 죽을랍죠. 자, 얼른 내 지팽이 잡으시오. 어전에 입시를 허여놓으니 시망후 분부하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과 처자가 있는지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마! 눈에서 눈물이

0: 신봉사 깜짝 놀래. 아버지라.
1: 아니,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무남동녀 외 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얘가 무검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아이고, 빠져 죽은 얘가 무검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아이고,

소녀를 보옵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뼈를 모르고 내 딸이 아니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마음 쉬다를 보내드립니다.

이런저런 오사또 남원으로 내려와 변장을 하고 이때는 어느 땐고 하니 5뉴월 농망 시절이라 각댁 모순들이 보리밥에 막걸리를 배불리 먹고 상사 소리를 매겨가며 모를 심는 뒤 꼭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0: 맥주 한 잔 찜하게 먹고자 소등 따시고 배부르니 잠이 절로 찾아드네.
1: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잘잘잘잘잘잘잘잘 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태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0: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대하는데 우리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0: 이미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 추석특집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 전주 세계소리축제 무대에서 펼쳐진 명창들의 깊고 긴 호흡. 오늘은 소리꾼 장문희의 춘향가를 보내드립니다.

사또는 춘향을 가두라는 호령이지 어머니. 춘향어 의종육촌된 방자가 춘향을 얻고 향다니는 갈머리를 들고 여러 기생들은 부축하며

동장 슬픔이 언제 좋다 손다이 봉불성헌 정부상 서름이라 허세더니 공문고에게 올렸다면 탈정하다

아니 새 소리로 고고

0: 싫어하고 볼 수 없네.
1: 헐. 헐. 헐. 헐.
0: 도련님과 기생했어.
1: 헐. 다. 헐. 헐.
0: 시구월
2: 시구야.

0: 정말 연심이야 너
1: 좋지

All right.

0: 김진 동서빈이 화진 헌년 전부 접이라고 그러고 나비 돌아오면 길새 홍한 여자 몸도 손년 가절 20세 정국을 사랑 타가 영역 곤곤 허송하여 귀대 사리치면 자르를 남자원이라 대원을 마침 통원에 들어갔더니 사두께서 공사 없어 혼자 앉아 벼르기를 너를 이제 불러드려 굳이 허락하니 오면 아주 박살 혼다기에 내가 듣고 민망하여 이제와 엄마든지 마음을 강작하여 나와 같이 들어가자 춘향기 이 말 듣고 말인지 올렘반은 송죽배 구둔절에 내가 허락하며 고집이 담과 달러 장태어 명구를 바치랴지 사두전대여 죽기를 춘향을 알아보니 회절은 고사오고 아주 박살 저기 저는 본대 중천 높이 날아 삼천동을 찾아가서 묵룡씨를 볶았다고 금어가리나
1: 연주라 아 좋다
2: 난양이 무색하여 가져갔던 주안을 먹는 채 권하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은 홀로 앉아 무릎으로 세월을 보내 주고 춘향 형 주안을 먹는 채 권하는 채 허망히 돌아가고 춘향은 홀로 앉아 무릎으로 세

개그나 네.

0: 나만 산다는 말을 나만 산다고 하는 놈이로구나.
1: 그렇지.
0: 맞았어, 맞아. 응. 당신 죽도 않고 귀신 먼저 됐어, 그려? 응. 에라이 놈. 응. 그래, 너 어디를 가느냐? 응.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고을 열려춘향 편지 가지고 구관댁 몽룡 씨를 찾아가요. 응. 그런데 당신 뭐 달라고 그렇게 물었었소? 응. 글쎄, 너하고 가는 소리를 들으니 매우 가련한 편지를 가지고 가는 듯어요. 응. 그 편지 좀 보자고 하는 것이다. 워땀에 응. 그놈 오른 그 염치 없는 소리를 하고 있겠네. 응. 여보시오. 응. 남의 규중 편지 사연을 응. 무엇이라고 쓴 줄 알아서 함부로 보잔단 말이오. 이놈 어른아.
1: 응. 그치.
0: 이놈.

옛 문장에 이르기를 부공 총총 설부진하여 핵인 임발 우계봉이라 하였으니 잠깐 보고 도로 봉해주면 좋지 않겠니? 응? 이놈 문자 하나 모르는 놈이 그 문자 알아듣는 재하고 그러시오 그려. 당신 체린 조격보다는 문자는 바로 거들어졌어 그려. 예라 이놈 어사도 편지 받았디오 보니 춘향 의씨 분명구나. 편지 사견에 어였으되 벼루광이 우군팔제에 척서가 단조로여.

광철우라도 잘은 난절이라 무심문 호정문 철기의 오락가락 정부지역의 오비불 자성이라

평상에 나간처럼 피한 적이 편지 들고 엎드지며 손질하지

0: 간다.
1: 간다.
0: 방자 곁에 서서 어사 또 우는 모습을 이리저리 보던.

0: 이거를 사려고요.
1: 좋다.
0: 이 때문에 이래 했다고는 허나 응. 그 아이의 방자는 남은 책방 방자로 응. 오랫동안 모시고 거액을 허든 놈인디 응. 10년이 지났은들 어사또를 몰라볼 리가 있으리요. 응. 이는 잠깐 웃자는 우리 성악가의 재담이었다.
1: 그렇지.
0: 방자 어사또를 노상에서 배웠고 응. 전대에 서간내 올리거늘 응. 춘향의 전우내력 낱낱이 구하니 어사또 이를 갈며 말을 방자 듣는 뒤 함부로 든 것이었다. 내가 이놈을 단박에 3분 출동을 하여 봉고를 어리라. 방자놈이 관물을 많이 먹고 눈치가 비상한 놈이라.
1: 그렇지.
0: 이 말을 들어놓으니 어떻게 좋던지 저도 말을 함부로

0: 쓰아!
1: 옥중에가 저 모진 형벌의 잔병이 죽게 오니 한양 삼천동거 이몽룡으로 전라감사나

0: 가르쳐고
1: 좋다.
0: 일락서산노야 황우군이 됐니? 죽지마자 밥해 진도라
1: 좋다.

0: 왔어. 자줌 자줌 춘향지월 당도니 실비 앞에 졸던 게 공주 꿈에 닿는다. 저게 집중하라.
1: 그렇지.
0: 주인과 같은 손길이로다.
1: 좋다.

0: 잠들었다. 황계인적이 얼른 오지 활기 담당도 부르려고 한달기는 번번평지 또한 날개를 자르르 펼지요.
1: 좋지.

천양아

0: 감사합니다.
1: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지금까지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바탕 장문희의 춘향가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송재영의 심청가와 김차경의 흥보가가 방송됩니다.

꽃놀면서 굵은 달 위에 피어도 들으란디 사람들은 점점 줄고 흥정은 끊겼구나 염치 없이 달라드는

0: 어이, 허생원, 예? 벌써 파장 분위기여, 예.
1: 여름 장이 늘 이렇지 뭘.
0: 저 짝에 나무꾼들이, 예? 나무 보라봐야 우리 포목 살림 마음 오고, 예? 우리 손님은 이제 끊어진 성 싶구만.
1: 나도 같은 생각일세.

0: 밀원 수작부를 속기 없어 주고받은 정 없으니 쓸쓸하고 뒤틀린 채 살아나온 반생이라. 중주집을 생각하면 얼굴은 붉어지고 발밑은 떨리면서 깜짝 놀래 얼굴만해. 중주집을 들어서니 통인 녀석 술을 반일세 술에 젖어 희낙낙 계집들과 숫자이긴 농당치는 그 모습에 발끈 화가 나는구나. 통인 녀석 술을 반일세 술에 젖어 희낙낙 계집들과 숫자이긴 닌 농당치는 그 모습에 발끈 화가 나는구나.
1: 주모, 주모 여기 술 좀 더 주... 아, 우리 지인 오셨습니까?
2: 동이 너 이게 무슨 짓이냐?
1: 예? 무슨...
2: 아니,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대낮부터 술 처먹고 계집들하고 놀아나?
1: 허생은, 이? 아, 왜 이런가, 이? 아이고, 오늘 장사가 안 되는 게 일찍 파장하고 한잔 뭐 하는 모양인데, 이?

0: 새끼들은 허생원의 머리털 갖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죽인의 눈같이 눈곱 끼고 꼬리털은 다 빠여서 몽땅비같이 짧아여서 파리를 쫓으려고 휘저어도 닿지 않네. 닫아버린 말발굽은 몇 번이나 돌려내며 20년을 한결같이 함께 했던 낙이라오.
1: 허생원의 당나귀는 냄새만 맡고도 허생원을 알아보고 야단스럽게 반기더니 허생원이 달래주니 코를 벌렁벌렁거리며 입을 투르르 거리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잠시 뒤에 나귀를 살펴보니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져 있어 끄뚤거리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잠시 뒤에 나귀를 살펴보니 굴레가 벗어지고 안장도 떨어져 있었겠다.
0: 아이 못된 놈들 누구야?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것이야?
1: 우리들 장난이 아닌데 그 나귀가 순놈을 보고 지 혼자 발광하던디.
0: 어, 그 녀석 어른한테 하는 말투가.
1: 김첨지 당나귀가 가분께 지 혼자 흙을 차고 거품을 질질리면서 미친 소만이로 딸리던디. 우리는 그 꼴이 우스워서 보고 있었을 뿐인데. 에이, 저 나귀 꼴 좀 보라지.
0: 그만하지 못해.
1: 알레리 깔레리 알레리 깔레리 늙은 조제 암샘이라네. 늙은 조제 암샘이라네.
0: 내 이놈들을 했지.
1: 쫓아올라면 쫓아보시지. 웬 손잡이가 사람을 때린다.
0: 예.
2: 어이 어이 어이 허생원, 응? 그러지 말고 그만 떠나세. 응? 저놈들하고 대꾸하다가는 한이 없단 게. 응? 장판의 각다귀들이 어른들보다 더 무서운 놈들이여. 응?
0: 그놈들. 그려 어서 출발하세.

0: 저게 누구요? 사람이요? 아, 사람이면 대답을 하시오.
1: 예, 사람입니다.
0: 아니, 이런 늦은 시간에 웬 찾아가?
1: 죄송해요. 사람의 눈을 피하다 보니.
0: 아, 아니, 성서방 내 따님 아니십니까? 아니, 어째서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습니까?
1: 제 처지를 생각하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0: 처자의 처지요? 아, 요즘 그쪽 집안이 어렵다고는 들었습니다마는.
1: 예,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께서 자꾸 혼사를 서두르시는데 저는 그게 싫어요.
0: 예? 그러니까...
1: 이렇게 팔려가듯이 하는 혼사는 죽어도 싫어요. 저 어떡하면 좋아요.
2: 봉평에서 제일 미색

0: 시작해서 하루를 편히 집에 있어 본 적이 없단께요. 어머니는 그런 새아버지를 말리다가 채이고 맞고 칼부림 당하고 18살에 집을 뛰쳐나와서 이 짓을 하고 있구마요.
1: 별 문제 없어 보이던데 듣고 보니 딱한 신세로구만.
0: 이때야 일행들은 개울을 건너고 있었는데 얼마 전 장마가 있었던 터라 물이 깊어 허리까지 찼던가 보더라.
1: 물살도 어지간히 센데다가 발에 채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라도 자빠질 듯 위태위태한디 나귀와 김선달은 재빨리 건넸지만 통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 두 사람은 뒤쳐져 건너고 있는디.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나?
0: 아니요. 시연스럽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은 봉평이라고 들었습니다.
1: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라고 하던가?
0: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주시니 알 턱이 있어야죠.
1: 그렇겠지.
0: 허생원은 입속으로 무슨 말인가를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발을 헛딛고는
1: 모래가 붕! 허생원은 개굴 속에 철을 부득 떨어지고 두 팔을 허우적대며 나오려고 예를 써도 찰나가 엎어진 양 몸뚱이는 바닥바닥 아이고 이런 어쩔 거냐. 동이가 달려와서 부축하여 일으키고 자기 등에 들을 쳐매고 물 밖으로 자박자박 가볍게 걸어오네.
0: 쫄딱 젖은 허생원의 꼴이 참혹하다. 그 통에도 동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어가는디.
1: 아이고, 내가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일세. 미안하게 됐네.
0: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1: 그래. 모친은 아비를 찾지는 않는 눈치인가?
0: 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는 하시는데.
1: 그럼 지금 어디 계신가?
0: 새아버지랑 헤어져서 지금 제천에 계신디요. 가을에는 봉평으로 모셔오려고요. 이 악물고 벌면 그럭저럭 살지 않겠어요?
1: 그려 그려. 참 기특한 생각이네. 가을이라. 가을.
0: 어이 허생원, 이 하루 종일 실수만하니 이거 뭔 일이여? 이?
1: 아, 나귀 생각하다 잠시 미끄러졌네. 아, 말 안 했던가? 아, 저놈 저 나귀가 저 꼴에 새끼를 얻었다네. 키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나귀 새끼같이 귀엽더란 말이여.
0: 사람을 물에 빠치는 나귀라면 대단한 나귀 새끼일세.
1: 주말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아, 뜰에 불을 피우고 또 나귀한테는 더운 물 끓여주고 나는 대화장 보고 제천장으로 갈라네.
0: 어? 어르신도 제천으로 가신다고요?
1: 오랜만에 가보고 싶구만. 어이 동이, 동행할란가? 그러고 보니 동이 자네 채찍을 왼손에 지었네 그려. 왼손잡인가 보네. 나랑 같은 왼손잡이 말이여.

0: 밖으로 나와 헤매고 헤매다가 드디어 토끼를 만났겠다.
1: 태선생! 태선생!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찾았구만.
0: 응? 나를 왜 찾았어?
1: 용왕님이 이번에 태선생한테 수궁의 훈련 대장을 시킨다니 어서 갑시다.
0: 어? 훈련 대장?

0: 이지숙 명창과 함께하는 라디오 드라마 극장 전라북도 정읍의 설화 상냥을 올라타고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 옛날 옛적 조선시대 정읍시 칠보면 방곡리 세류부락에 한평 이씨의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겄다.
0: 이씨의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양반집 자손처럼 심효살이는 못할지언정 그저 상복이라도 입고 상주 노릇을 하고 있었던가 보더라.
1: 착한 심성을 지닌 이씨는 아내와 함께 부지런히 일을 했건만 워낙에 가난한지라 늘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었난디.
2: 이씨는 머슴살이로 이씨 아내는 날품팔이로 이제

0: 먹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외가 내 화목하니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 집도 마련하고 아들 낳아 벼슬 달면 그 얼마나 좋을쏜가. 이씨 보엔 저녁이면 가까운 절 찾아가서 간절하고 극진하게 부처님 좀 지성일세.
1: 날씨도 추운디 오늘도 절에 갔다 온 것이오?
2: 예.
1: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치성도 좋지만 몸 상하면 그것이 더 성가신이라뇨.
2: 아이고 뭔 소리다요. 부처님한테 치성드린디 춥고 덥고가 뭔 상관이다요. 아이고 이러다 보면 부처님도 돌아봐 주시겠지라. 아이 근데
1: 왜 그런가?
2: 아이고 아, 왜 이런다냐? 아니 집에서 뭔 냄새가 나는 것 같고.
1: 아, 날이면 날마다 보는 지푸라기에서 뭔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 것이오. 어? 어? 혹시 당신?
2: 아이고, 에? 왜라?
1: 혹시 입덧하는 거 아니오?
2: 예? 입덧이라?
1: 생각 좀 잘 해보더라고.
2: 아, 가만 있어봐. 아이고 긁어 본게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소식이 없긴 했는데.
1: 아이고 기네 기여 우리 아버지가 손지 점지해 주고 가셨네.
2: 아이고 부처님 아이고 나 마음이 답이 간생보살. 아이고 아버님이 손주 소식을 그러구나 치닫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1: 아이고 안 되겠네. 뱃속에 들어선 놈이 요 지푸라기 냄새가 겁나 싫은갑네. 나 이거 갖고 나갈랑마?
2: 아이고 얘 말이요. 섣달 바람이 겁나 찬디 어딜 간다고 그래.
1: 아 그라제. 앞으로 공부할 놈이라 이 지푸라기 냄새가 겁나게 싫은 것이오.
2: 아이고. 아들 아니면 어찌려고 김치국부터 마시오.
1: 아니요. 두고 보제만은 영락없이 아들일 것마.
2: 그러면 원이 없겠소.
1: 여보, 우리 나와서 뭔 일 있더라도 공부 개쳐갖고 훌륭한 사람 맹글세잉.
2: 그래야제라. 우리 둘 다 죽자고 달라드면 아들 안나 뒷바라지 못하겠소.
1: 그러고 말고 우리 아들이 벼슬에만 오르면
2: 우리들도 번듯한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살아볼 날이 있겠지라이.
1: 아무 잊고 말고 내가 뭔 일이 있어도 그러고 맹글 거임마.
3: 마침내 열 달을 채우고 아들이 태어났겠다.
4: 이 씨는 비록 남의 집 일이지만 더욱 신바람이 나서 일을 허는디.
5: 에이! 만복이야매!
1: 예, 성님!
5: 그 자네 일 끝내려면 아직 멀었는가?
1: 아니여라! 금방 다 끝나라!
5: 그럼 오늘 우리 집에서 막걸리나 한 사발씩 때리세!
1: 예? 막걸리라!
5: 뭐죠? 딴 일 있는가?
1: 아니, 그것이 아니라 만복이 보러 집에 일찌그지 가려고라!

0: 이 사람아. 아, 자네 없으면 누가 자네 새끼 집어가기라도 한단가. 오늘 우리 집사인 술 걸릴게. 아이, 매시 못해갖고 한 잔씩 찌끄러 불자고.
1: 아, 예예예. 예, 예. 알겠어라.
2: 그날 밤 이 씨는 동네 사랑방에서 술을 한잔하고 들어와 일찍 자리에 눕고,
3: 이 씨 부인은 여느 날처럼 장독대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축원을 하는디.
4: 피나

전 도소를 천 삼신제왕님께 피납니다. 이씨 자손 우리 아들

0: 이렇게 이씨 아내가 지극정성을 올리고 있을 적에 방에서 잠을 자던 이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마당 이곳 저곳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려. 아이고, 아이, 예 말이요. 어째 그래요? 아니 무엇을 그러고 자꾸 댕기요?
1: 아 진짜 방금 여기 청룡, 아 분명히 청룡이 있었는데.
0: 청룡이라? 아이 그러니까 용이 여가 있었다고라.
1: 그려. 그것도 시퍼런 청룡이.
0: 어미, 문 차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로 까니. 아니 술 잘 먹고 와서 푹 떨어져 자동만어.
1: 에? 내가 꿈을 꿨을까? 아, 그 꿈을 그러거나 생생원이 꺼부렀단 말이오.
0: 뭔 꿈을 어떻게 꿨어?
1: 쫙쫙 하늘에서 청룡 하나가 날아올라서 나를 향해 쏜살같이 뛰어들길래 내가 두 팔로 꽉 껴안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시.
0: 오메오메, 뭔 일이 있겠라이?
1: 그러다가 눈 떠본 게 방안이오. 그래서 깜짝 놀라 나와봤구먼.
0: 오메오메, 천지신명 삼신님이 내 죽은 소리 들으시고 현몽하셨는갑네.
1: 부종 탈까 무섭네.
0: 예.
1: 어여 방으로 들어가세.
0: 예예.
1: 어이, 나 좀 나갔다 올랑마.
0: 아, 온진혁에 한숨도 못 자고 이런 새벽부터 뭐 어딜 간다 그래요. 오늘 어디서 이러기로 했어?
1: 아니 일은 없는데, 아 마음이 들썩들썩해서 방구석에 있을 수가 없구만. 삼리에 마실이라도 댕겨올라네.
0: 뭐? 삼리에 뭔 좋은 일이라도 있어?
1: 그런 것은 아닌데 매일같이 한번 가고 자꾸만.
0: 허, 참 별일이네. 동네 마실도 잘 안 가는 양반이. 예? 조심히 댕겨오시오. 아이고, 우리 마음보기 힘났는갑네. 오고 내 강아지, 오야 내 강아지 애미 들어간다.
2: 삼리에 들어서니 어느 집에서 상냥을 하고 있었겄다.
3: 집주인이 고사를 지내고 상냥에 상냥문을 봉안하고 상냥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2: 이씨가 뛰어들어와 상냥에 올라가 꽉 붙드는 것입니다. 그려.
1: 여그는 내 집이요.
4: 저놈이 저.
1: 아 여그는 내 집이라고.
4: 아 저 미친놈이. 아 시방 뭐라는 거야.
1: 여그는 내 집이란께라.
4: 아유 참나. 아니 저놈이 누군데 너네 집 상냥에 올라가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5: 버드나무꼴 만복이 아범 아니여?
4: 예? 버드나무꼴 만복이 아범이야?
5: 아들 낳고 입을 귀...

0: 얘 걸고 댕기더니 정신까지 걸었는가? 아이고, 만복이 아범. 아이, 좋은 날. 자네 어째 그려? 아, 어느 내려와, 이 사람아.
1: 아, 여기는 내 집이란 말이오.
0: 이집 대주님이 열하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시바. 아이, 그것이 뭔 소리여? 아, 어느 내려와.
1: 여기는 내 집이 분명하단 말이오.
2: 야, 미친놈아! 응? 아이, 너네 집 성조는 집에서 뭔 짓거리야? 응? 아, 말이 안 통한 거 볼게. 미친 개가 분명하구만. 하,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가 체질이지. 아, 근데 이놈을.
3: 집주인이 몽둥이를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이씨가 펄쩍 뛰어내려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려.
4: 그날 오후 집주인이 이씨의 집을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가고 이씨 부부만 남았겠다.
5: 아휴, 음이. 아휴, 그냥 동네 우세시라서 어찌기 삭까이. 해 말이요, 누가 그랍디요? 예? 그 집이 당신 집이라고 누가 그랍디요? 예?
1: 나도 모르제. 근데 내가 그 집을 딱본 순간 내 집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만.
5: 아이고, 참말로 우세요. 내일부터 우지고 돌아댕길까이. 아니, 집주인 양반이 성질이 좋은 양반이라 그만했제. 안 그랬으면 집이 폴세 관아로 끌려갈 판이여라.
1: 아, 끌려가 불고 말제 뭐.
5: 아이고, 참말로. 아니, 온 진혁의 청룡다운 꿈 꾸고 집이 머리가 어찌게 대아픈 것 아니여?
1: 자네는 서방이 확 돌아불면 좋겠는가?
5: 아이고, 시방 내가 보기에는 폴세 돌아불어도 돌아분성 싶소.
1: 아니, 이 사람이 그참 귀신이 코칼로르시네. 그 집은 분명 내 집인디.
4: 일시가 상냥을 올라탄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삼리의 집주인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겠다.
3: 그런데 이사를 한 뒤로 집주인은 날마다 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밤중인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답답하냐?
6: 어째 잠은 안 자고 일한다요? 오늘도 그 할매가 꿈에 나왔디요?
2: 아, 이놈의 편에, 아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예?
6: 벌써 석 달째 같은 꿈만 내리 꾸는디 이것이 뭔 조학개라? 오늘도 머리 허연 그 할매가 이 집은 이 집이 아니고 이 시내 집인께 은능 집을 비워라 요라고 말을 했디요?
2: 아, 몇 번을 말했는가? 예?
3: 이 말을 들은 안주인은 바깥 양반 앞으로 버석 다가가며 하는 말이.
6: 아이고, 나는 못 살겠네. 이렇게는 못 살겠어. 새집 지어 왔더니만 선영덕은 자취하고 반

0: 잠이라도 편히 자게 옛날 집으로 어서 갑시다.
1: 도저히 못 살겠다며 이사를 가자는 안주인의 말에 한동안 말이 없던 집주인이
2: 에이, 알았네 알았어. 아이 참에 이가놈한테 요 집 주고 이사 가세. 옛날 집으로 다시 가. 참나 두 눈 뻔히 뜨고 내 집을 내주네 그려.
0: 아이고 잘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이 집 끌어안고 있다가 더 큰일 나기 전에 얼른 이사 갑시다.
3: 일이 이렇게 되어 이 씨는 삼리의 새 집으로 이사 오게 되었난디.

나는 수인사를 수도 없이 하고서는

새집까지 생겼으니 이씨 부부 꿈만 갖고 사는 것이 재미지네. 이씨 내외 이사 온 후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0: 땅에 깔다 이 테니 칠보산호 용태봉 아래 석탄 사로 보냈다네.
1: 아들 만복이를 석탄사로 보내고 얼마 후 일을 끝내고 소를 몰고 가던 이씨가 풋장수를 딱 마주쳤겠다.
2: 아이고, 말 좀 부릅시다.
0: 아, 예, 말씀하시제라.
2: 저 석탄사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요? 아니, 길이 여러 갈래서 당최 헷갈립니다.
0: 석탄사 가시오?
2: 예, 스님한테 붓을 갖다 드려야 되세요.
0: 스님한테 붓을이라?
2: 예, 저는 붓이랑 좋은 서적을 들고 천국을 털고 있습죠.
0: 그러면 아그들이 공부하는 것도 들고 댕기요?
2: 아무녀 아무녀 있습죠 있습죠.
0: 우리 아들이 시방 석탄사에서 천자문을 공부하고 있구만요.
2: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과거 시험을 보려면 꼭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겠네요.
0: 지가 일자 무식이라 알리가 없제라.
2: 아, 저 과거를 보려면 사서삼경은 무조건 떼야 합니다.
0: 그러면 그 책이 시방 있어?
2: 오호호호, 아, 있다 받아요. 게다가 좋은 서체를 익히기 좋은 붓도 많이 있습니다.
0: 시방, 내가 돈이 없는디. 여기 황소 한 마리면 그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책이랑 붓이랑 그 뭐다 살 수 있겠소?
1: 이리하여 이 씨는 주인집 소 한 마리를 주고 아들에게 줄 책과 붓을 사들고 머슴살이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려
0: 주인 영감이 이 사실을 알고 노발대발하는디.
3: 아예 이 빌어먹을 놈아. 예? 그 황소가 얼마짜리인데 그까 책 몇 권하고 바꿔버렸단 말이야.
0: 지가 죽을 죄를 지었구마이라. 아들놈이 꼭 공부해야 하는 책이라길래 아무 생각 없이 바꿔버렸구만요.
3: 에이, 쟁이 참 무식한 놈을 봤나. 예? 아니, 나한테 와서 말을 했으면 예? 둘리도 않고 지갑 주고 샀을 거인데. 아, 이런 사단을 맹글하지.
0: 용서해 주시제라. 대신 그 속값으로 앞으로 3년 동안은 세경 없이 이 집 일을 하겠구마이라.
3: 황소가 받아낼 방도는 없는데 어쩌겠느냐. 네놈 분명히 네 입으로 3년이라고 했거든.
1: 공부할 책과 붓을 석탄사에 있는 아들에게 가져다 주고 가을거지와 김장이며 겨울 창작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보니 겨울이 찾아왔겠다.
0: 어이, 뭐던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이오?
4: 아, 예. 아유, 다 되었어.
0: 그거이 우리 만복이 줄 찰밥이오?
4: 예. 아유, 그복연이라고 많이는 못했는데.
0: 내동 말한 깨는 미리미리 준비를 허재만은.
4: 아니, 어저께부터 눈이 오락가락해서 못 가겠다 했지라. 아니, 나를 일하고 굳은디 오늘 꼭 가야겠어. 아니, 시방 눈발이 날리기 시작한디요. 아니, 산속에서 뭔 일이라도 나면 어찌려 그래요.
0: 아따.

0: 이 사람아, 우리 아들이 내가 갖다 준 책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자 하는데 어쩔 것인가? 참말로 눈이 많이 내려서 옴짝달싹 못하기 전에 후딱 댕겨올랑마.
1: 출발하면서 쏟아지기 시작한 눈을 고스란히 막고 석탄사에 도착하고 보니 벌써 해는 지고 학동들이 저녁 공부를 하고 있었겠다.
0: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방을 들여다보니
1: 너댓 명의 학동들이 목탁 소리에 맞춰 책을 읽고 있건만 이 씨의 아들 만복은 목탁 소리에 맞춰 졸고 있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요.
2: 옛날에 광명한 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집을 정돈하였고 자기의 집을 정돈하려고 한 사람은 먼저 자신의 덕을 닦았다.
0: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까지 익힌 구절을 써오너라.
3: 예, 스님.
0: 만복이 너희놈, 어서 일어나지 못해. 너는 이 시간 내내 잠을 잤으니 오늘 밤은 여기 남아서 공부하거라. 알겠느냐?
4: 예. 예.
0: 이래하여 만복은 그 방에 홀로 남게 되었겄다.
1: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은 채 다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리요.
0: 이제 방 안에는 만복의 코 고는 소리만 들리고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씨는 대또리에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흐느끼며 중얼거리는디.
5: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 지발 덕분에 서방님 덕에 양반 좀 됩시다.
4: 아유, 벌써 새벽 예불 시간이네. 목탁 소리 진짜 듣기 싫다. 아우 좀 말이야. 어? 누구대?
5: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
4: 어? 누구지? 아버지?
5: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
4: 아버지! 아버지! 수염에 고도름! 아버지! 밤새 내내 역수 일하고 있었어?
5: 서방님 덕분에 양반 좀 됩시다.
4: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려봐! 아버지!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 스님! 스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0: 만복의 고함소리에 예불 드리던 스님들이 몰려나와 얼어붙은 이 씨를 데려가고 만복이 울면서 뒤따라가고

광주 국악 방송 남도 마실 라디오 드라마 극장 앙코르 방송. 오늘은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과 정읍 설화 상량을 올라타고를 보내드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2026 전주 세계소리축제 판소리 다섯 바탕을 보내드립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중으로 쌓여 있는 바닥이 없는 나라에서 느릿짐승 날짐승도 아닌 것이 살고 있고 머리 들인 말과도로 방속고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 따르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잃어버린 장난감들이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자들도 성첩 썩은 술에 불린 실명 꼴기러기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별, 꿈 드리우다를 보내드렸습니다.

0: 흉분명산.
1: 동편제 판소리의 본향 전라남도 구리에서 10월 10일과 11일 제30회 송만갑 판소리 고수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는 판소리와 고법, 종목별로 각각 학생부와 신인부, 일반부, 그리고 명창부와 명고부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명창부 대상에는 대통령 상이, 명고부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수여됩니다. 참가 접수는 10월 8일 오후 5시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누리집을 참고하시거나 전화 061-782-686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편제 소리를 완성했다 평가되는 근대 최고의 명창 송만갑, 그의 예술혼을 이을 이 시대 소리꾼과 고수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배우 한

0: 이미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립니다.

날 안방을 접어들럭 이벽 저벽 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방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숲 이슬 머금달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머니네 어머니네 나노네노노나세노네

나네노 네라노 네로 네로 네노노 대니시레노 네노 네나노 네로 나니시레노 네니레노 나네나노 나 네로 나니시레니시레노 네니레노 나네라노 네네

나

이거라 이 꽃을 부산 비리 붕어 허공에 솟아

지구를 떨어져서 구에 칭칭 감겼다. 어서는 떨어들고 백군한 분비 갈망의 해월이

출제 시내 유순한 청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쭈르르르르 저 골물이 꽐꽐 열 열두 골물 한투로 합수 저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구요 방울이 펑큼 저 건너 평풍서다 마주과 엉광 마주 세려 대하수 중오를 해리가 루라고 펑크임에 보자 물렁걸 뜯더라 꽈꽈뜯동거라저 사지 물렁걸 뛰어들어간다 어디 메로 가자냐 엄마도 데려가라 그러니깐 개가 또 있나 엄마도 내려가라 그러니깐 개가 또 있나 자라가 운칭경에 기어올라 사면을 살펴보니 웬간 날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을 하는 데 가관이었다 봉황새 청라한지며 내내

자기 후지지왈 대구리 크고 털 텁숙한 놈이 어디로 상자한단 말이야. 봉황새 꾸지지왈 너는 이놈 전신에 힘겨먹고 두 눈이 거멍창뿐인 놈이 어디로 상자하겠단 말이야. 가마기왈 내 근본 들으라.

효자는 나뿐인가.

부르러 바쁘지 난게 안정으로 모르러 동료 갈지 꼭 돌아 고지한 음성으로 수저를 가고 주인을 제대 소리 꽉꽉 나면 세상과 어디 비워라 돌을 들어 달리며 떠나자 뱉다 세상 그 비운 놈은 너 밖에도 안 되냐 빈틈이나 찾아가지 속은 불길이다. 별주부 또 한편을 바라보니 왠가 길김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툼으로는 네 가관이었다. 공

코끼리면 얼경

아버지 으차 내

우리가 연년이 회취하고 노는 노름이 상좌 없이는 못 놀겠대. 금년부터서는 상좌를 정하고 놈이 어떠한다. 그 말이 옳다 하고 저거 앉은 장도감은 언제 났소? 자네들 내 나를 들어보소. 내 나를 살짝 쉬면 이경상정 이태백이 떨고 둘이 동접하여 강설신이 그러리.

맷돌이란 놈이 옆에 있다 꺼시렁 눈썹을 끔적끔적하고 나앉더니만은 아우

있나?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을 듯하야. 화상을 피어들고 바라보니 분명히 토끼가 있지. 저거 앉은 게 퇴생화나뇨 하고 부르는 것이 수로 말리를 아래택으로 밀고 와서 아래택이 뻣뻣하야 퇴짜를 호짜로 붙이 한번 불러보는디 저거 주둥이 발걸하고 거르숭다르숭 한 게 퇴퇴퇴 오상화나뇨 하고 불러놓으니 첩첩 산중에 호랭이 생원 말 듣기는 처음이라 반기 듣고 내려오는디 밤 내려고 온다 보이면 하려고 온다 송이 깊은 벌로 한김생 내려온다 뒤에 머리를 흔들며 양귀 쪽지어지고 몸은 얼쑥덜쑥 뿌리나 잔뜩 한 발이 넘고 동네 같은 뒷다리 전동 같은 앞다리 새낙 같은 발톱으로 금동 사단 백설 적으로 잔디 뿌려왕 모래 지며 주홍에 떡바지와 자랑 앞에 가고 동서 홍행에 가는 소리 산척 어디 들었고 땅이 두꺼워진 안득 차례가 깜짝 놀래 먹을 훔쳐 가마지고 없죠 실제 호랭이가 내려와 보니 아무것도 없고 뒤에 마른 쇠똥 같은 것밖에 없지 아니 이것이 날 불렀나 이리 보아도 둥글 저리 보아도 둥글 우둥글 납작이냐 대답이 없으니 아이쿠 이게 아마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똥을 먹으면 만병통치 한다더라 그 억센 발톱으로 자래 복판을 꽉 짚고 먹기로 작정을 하니 자라 개우 입뿌리만 내어 자 우리 통성명합시다 호랭이 깜짝 놀라 이크 이것이 날 보고 통성명을 하자고 오 나는 이 산중 지킨 호생원일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예 저는 수국 전옥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자래새끼요 호랭이 자래란 말을 듣고 한번 돌아보는디 허

걷는지 벗기로만 들은구나. 자라가 한 꼬를 얼른 내어 목을 길게 빼어 호랭이 앞으로 바짝바짝 달라들면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랭이 깜짝 놀래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이렇게 나오다가는 하루 1500발 나오겠소. 어찌 그리 목이 들랑날랑 뒤움치그러지 않으시오. 오 내 목 내력을 잃을 테니 들어봐라. 우리 동대라 가야 저녁까지 와라. 내 숲새로 올리다가 목으로 절컥 떨어져 지병세대야슬지 백이 다른 물은 즉 호랭이 실개가 좋다 하기로 도장에서 잡았다고 호랭이 사냥 나왔으니 네가 요즘 호랭이야. 못 죽었나 도랑귀신 거인 의자 피수 흔드는 칼로 이 호래 대간다라.

호랭이 다리를 꽉 물고 뺑 돌아놓은 것이 어찌 호랭이가 아팠던지 거기서 의주 도망간까지 버쩍거렸겄다. 거기서 지 혼자 장담하는 말이 이크 그놈 참

용맹이 무서운 놈이로다. 내나 되니까 여기까지 살아왔지 다른 놈 같으면 꼭 죽었을 거이다. 그때여 별주부는 호랭이를 쫓은 후에 곰곰이 생각하니 호랭이라 하는 것은 산생지은 영물이라 내 눈에 와서 보일진데 내 지귀를 보기 위하여 보이는 모냐 이러거나 모욕 정의하고 다시 산신제를 한번 지내보는 뒤 개변양유 들어

길을 다한 후에 한고열 바라보니 묘한 김새기가 안연데 두이기난 쫑군 두는 도리도리 허리던둘 시공지는 몇독 자편청 사녀 표를 녹순대

월중태 자리가 부어서 구이어이켜 화상을 보고 토이끼를 보니 분명한 토이끼라

낚시 토끼가 연불을 맺자고 날쳤나 요리로 깡쪼 흐주흐르로 깡쪼 좌우뚱그리고 내려온다. 이리 한참 내려오다가 별주부하고 턱 들어받았겠다. 아닌 게 아니라 잘났어 잘났어. 진세에서 몰라 그랬지 우리 수궁을 들어가면 훈련대장을 꼭 사실 것이오. 미인 미색과 동락을 할 거니 그간이 좋소.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사르시죠? 예, 나 지내는 재미는 무사이지오만은 내 흥미나 한번 이를 테니 들어볼라?

밥 반찬이 되었네. 독수리 밥이 되었네. 강강강강강라디야 강강술래 강강술래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완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완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완세 어디 꼴지완가 장자장자 꼴지완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지금부터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한 세상 부님 네들 나의 말을 들어

나 인생은 이로해라 꿈속어 꿈일러니 가련하구나 인생이야 이놈의 백발을 내가 막아볼까 한 손에 망치를 들고 또 한 손에 갈퀴 들어 오는 세월은 망치로 때려 부수고 가는 세월은 갈퀴로 담그다 반천잎에다가 꼭

여 흥비도 가누고 지상 신선이 나뿐이냐 세월아 봄아 한철 오면은 갈제를 마르라.

해마다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 처자 가군을 남북에다 갈라두고 서로 보기 원활한 천재민 동포들이라는 건다. 또 해!

말고 거기 잠깐 머물었다. 북극 도시 어느 놈과 형제 화목 못하고

치워가로 보내버리고 너는 잠깐 머물다 조국 광명 오거들랑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세. 오세 젊은 오라 늦고 병들면 못 논하니

지고 능청근하자 더여뜨여난 푸르거거저 삼도거경이 나고 깃발은 지기저거거저 환

노물 노물 하야가 죽는 자가 가가가가가가가는 요거 후도고 여수라 할 수 없어 도대가 잡아가 차강파에 뛰어들어니 가하를 먹이기라 건너고문 이내가 두근을 파고 산노란 놈은 팔을 먹으려고 거가지 건지 살을 내가 저기 불려 가다가 양비를 만나가 건져주고 사하라가를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원포기 봄에 도서를 다 갈고 환나가 길성에 부구를 두디도 좌우에 사간 척을 보니 산이라 동호에게 보던 산이 무디라 하이어거거도 예에게 보고거던 무디라 나색은 창마강한데 어헌남기유행하구나 때는 마차가모느때에뇨 충추 8월 15이야예 광명조군 다가가는 두려워가가가두궁다강실 다가리바가리가이고 황릉묘고사강에 대가가가니 대가 타가가람 소리에 가뜩이 나가 심나는 중에 소보고 깡남의 기러기는 포험성으로 짝을 불러 한수로 때때때가 울며건서 다음도 그라들째 다른 세계가가가근 다가가니 나고 동동수국 동동시에 가시던 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주걱을 받은데 너도 그럽니다. 반죽을 받았단다 보걱을 받아간단다 어마어마한 파란이 찼냐 대봉죽을 받아간다는 나 지와가가가

대진집 아주 많이 진심이야 나가락지 팔아서 한 손배가 내 잔을 다 놓으나

지금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빈 초들째.

No, no, no, no.

어찌하여 천자 내궁으로 들어와 황후를 살피시니 황후 수색이 만면하여 황제 괴히 여겨 물으시니 심황후 여짜오되 솔토지민이 막비왕토요 천하가 막비왕민이라 이 세상에 불쌍한 것은 맹인이라 원컨대 폐하께서는 천하 맹인을 불러들여 한때 위로함이 어떠할까옵니다. 천자 들으시고 칭찬하시어 맹인 잔치를 매신한 뒤 각도가급으로 행관하되 대소인 민간의 맹인 잔치에 참여겨오되 만일 빠진 맹인이 있으면 그 고을 수령은 봉고 파지거리라. 각처로 전령을 얻었구나. 그때여 신봉산은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근근도 색진 내갈제 무릉촌 승상부인이 심소절을 보내시고 강.

일제 도하동 사람들도 심효제 여행에 감동되어 망사대 곁에다 타로비를 세워놓고

한불 위라

울어 나르비 문을 찾아가서 비문을 안고 우더니다.

너는 내 눈을 띄우라고. 소중 고원이 되고 나는 뭐

0: 웬일이란 말이냐?
1: 잘한다.
0: 날다려 가거라.

이렇다시 낮이면 강도가 울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울고 눈물로 세월을 보낼 적에 그때여 신봉사는 의식은 겨우 견디나 사고 묻힌 수족 없어 사람 하나를 구하려 할제 마침 본촌사는 뺑댕이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디 이 여자는 신봉사가 전국계나 있단 말을 듣고 누가 중매할 것도 없이 지가 자원 출가하려 했난디 이 여자 입정과 행실이 꼭 이렇게 되었던가 보더라. 밥 잘 먹고 술 잘 먹고 괴기 잘 먹고 떡 잘 먹고 양식 주고 술 사 먹고 살포 주고 괴기 다 먹고 동인 잡고 배야고고 정자 밑에 낮잠 자고 한밤중으로 물고 오고 가는 행인들께 담배 달라 실라 그러기 빗죽음은 빗죽오고 빗죽음은 빗죽오고 힐끗음은 힐끗오고 힐끗음은 힐끗오고 남의 혼인 너려오고 단단히 믿은 난 해담을 나누기와 신부신랑 잠자는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문 앞에 들어서서 손뼉치고 부리야 이리 하여도 신봉사는 아무 물색을 모르고 어떻게 탁정이 되어버렸던고 나무칼로 길을 썰어가도 모를 지경이 되었던가 보더라.

빨리 가.

지금까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가을빛 가을바람을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명절과 국가공휴일 등으로 장거리 이동과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안전한 바깥활동을 위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면 좋은데요. 먼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하고 탑승자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기본사항을 지켜주세요. 또 이동 중 졸음이 올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갑니다. 벌초나 성묘 또는 나들이를 갈 때는 긴 옷과 장갑을 착용해 벌레 물림과 벌쏘임을 예방하고 벌집을 발견했다면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주세요. 특히 풀숲이나 낙엽 위에 앉을 땐 돗자리를 깔아 진드기를 예방하고 야외에서 불씨를 다뤘다면 완전히 끈 뒤 자리를 떠나 산불로 이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합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네. 잠깐 무늬가 가득 수놓인 섬에 뿌리를 동여

여러분은 2026 국악방송 추석특집 특별한 음악여행 햇살 들이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보름달은 그리움입니다. 타지에 나간 자식도, 고향에 남은 부모님도, 멀리 떠난 그리운이도, 밤하늘에 환하게 뜬 보름달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움을 달래주는 둥근 보름달. 왠지 우리의 아리랑 같기도 하죠. 함께하지 못해도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애달프고 반가운 노래. 아리랑은 거리를 넘어 마음을 이어주는 노래입니다. 백두산 반달과 한라산 반달이 만나서 환한 보름달로 피어난 화합의 노래. 한돌이 부르는 아리랑꽃을 들으며 마음으로 하나 되는 행복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한돌의 아리랑 꽃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지영이 선생이 이룩한 국악예술학교에서 음악교육의 결실은 뛰어난 제자를 많이 배출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제자만 대충 꼽아도 피리를 배운 제자에는 최경만, 박범훈, 김광복 등을 꼽을 수 있고 해금을 배운 제자에는 김영재, 최태현, 김무경, 홍옥미 등을 꼽을 수 있고 장구를 배운 제자에는 장덕화, 장종민 등을 꼽을 수 있지만 음악 활동을 하는 제자는 부지기수라 할 수 있다. 음악학자 이보형 선생이 남긴 지영이 명인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영이 명인의 가르침 덕분에 해금 연주가이자 작곡가로도 큰 업적을 남긴 국가무형유산 검은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61년도 선생님 처음 뵙고 한복을 곱게 입고 앉으셔가지고 학생들을

0: 대하는데 뭐 우리야 너무 어리니까 아주 뭐 어려운 옛날 할아버님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상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때 한방에서 피해리 해검을 같이 가르치셔가지고 너무 어려서 뭔 소리지도 모르고 그냥 해검만 배웠죠. 옛날서부터 내려온 그 무속죄라든지 미녀죄라든지 경기죄가 강하시죠. 이건 부정거리다, 발버들에다 무슨 뭐 십체다, 오체다 해가면서 이렇게 다 시범 보여주시고 그때는 연령 차이가 너무 어려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이제 학생 국악관연 악단이라고 우리 국악예술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잘 키워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디로 갑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하니까 이제 월급을 주는 단체가 생길 거다 해가지고 그 당시 김현옥 시장 그분을 박건봉 선생님하고 박기 선생님 다 노력하셔가지고 그래 대군부는 김광희 선생님도 참여하셨고 남산으로 모시고 와서 국악 합주 학생 하는 걸 보고 이거를 좀 시립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의견이 모아져서 시립관인 학단이 생긴 걸로 알아요. 대풍요 그거를 전부 악보화한 거 그다음에 관현악의 초창기에 초석을 다져 놓으신 거 그 한성주 선생 밑에서 조교를 하셔가지고 한영수 선생님이나 강선영 선생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렇게 문답도 하시고 하여튼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많이 자문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국악의 업적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한테는 매일 대학 나와라 대학 나와라 우리는 시대가 그래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대학 꼭 나와서 애들을 많이 길러야 된다 막 그런 국악 운동가시죠. 그 선생님이 가장 내 기억에 남는 건 내일이면 하와이를 떠나시는데 오늘 집으로 와라. 왜요? 그랬더니 이걸 꼭 너한테 일러주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바닥을 치시면서 그 장구채 가지고 그냥 도닥도닥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15채 막 이런 거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밤이었어. 우리 집하고 가까웠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성금년 선생님이 여보 지금 몇 시인데 그러고 앉았냐고 내일 출발하실 분이 걔가 지금 그걸 다 받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그만하시라고 막 이래서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9월의 국악인 지영희 명인의 제자 국가무형유산 거문고 산조 보유자 김영재 명인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